너 같은 사람은 너한테 밖에 없더라. 가진 게 없어도 더할 게 하나 없더라. 내 세상을 자꾸 멈춰놔. 네가 없을 때 내 주위엔 꽃이 하나 없더라. 롱차 노스 나를 향한 손짓 바라보는 눈빛 없는 나는 먼지 중심에 깃든 네가 추억을 잠겨버린 눈 다시

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물까지 할커냉완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났은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거 다 퍼줍서 할림 할망 아들이시신지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수가 느만냐 가시냐 느 물질 누구한테 배완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 집집마다 지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 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 난 내 전복 못 죽구다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 너 드럭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 난 안 들어 놈아씨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 혼자면 못 산다.

0: 나우 제주.
1: 알라이트, 위어 박 준. 헬로, 해피
0: 세터데이. 해피 세터데이. AK, how are you?
1: Yeah, couldn't be better. Mm-hmm. Yeah, it couldn't be

기념이라 우리들 눈 몰라만 채워진 공간에서 만나버린 거야 너의 세상을 몇번의 계절이 지나도 날 사랑한단 말 탐생에 만나서 또 함께하잖아 나 잊지 않았는데 너네 기억이 안나 나를 몰라보는 건 진짜로 잔인하잖아 틱틱 계속해서 시간은 갖고 이젠 너까지도 돼버려 바보 그렇게 우리의 사진을 갖고서 날 기억해

같았던 기념이라 우리 둘 눈물 하나 채워진 공간에서 만나버린 거야 너의 세상을 몇 번의 계절이 지나도 날 사랑은 단말 담생에 만나서 또 함께하잔 말 나 잊지 않았는데 너네 기억이 안 나 나를 몰라보는 건 진짜로 잔인하잖아 틱틱 계속해서 시간은 갈고 이젠 나까지